강사 샨리야 가서 그게 패배는지 차인 거라 소 뜨고요래 샨리야 지금 너 균노론주 지니 생긴 데가 침을 지기요래 자 근데 이번 인도 사는 지금 근데기 레트다 저 드베 내걸이야 파르를 패배는지 챘지 차는 영어인데 대인 대부 뒤에 지기 레 겨왔을 바 임마래 근데기 다 레 기디 디 영야디 가리고 왔을 바 이나 그런 거 안서 내가 대원 되고요래 동네 민들 바래디 이네 얘네 뒤고 쏴야지 대원 되나야 겨와 두야리야 심수 매데베 가리고 왔을 바 이네 녀모고하게 총인 바래 자 셈모 되어 왕게 이네 라지 쏴져 버러 쏴 드지데 챘냐 근데 이봐 인도 다 레 기디 스네면도 레 상행게 니예베 나게 레 상부티 슈크처로 떠야다 레 냠바티 뉴 떠야게 탑시티 셈 되들 챘디 인바래 Sim Tuna, Sim Tuacone, Parol of Nebatiatila, Zemsishigri. Adan, Six Sim Maduna, any Parol of Nebet Chadlia, Zamame on a chain burba, Yanga Passam of Chain Gurba. Today, by Indusane, any churches out the Sim Tugu Richavari. In the Sansun Degi, Dirkamne, Tipuchi and Magician, the officer of Sovereign, Rank Sim Yonsu, Dinisanja, Tambayins, or Disson.

최당 시리지 내림쿵 타제 시시주제 개조 군진 주식바 침보 지준 장배 강원 로산시 덴진 자주 수중 주 충분 매배대 배상부 시행안에 손주 시센 주바 당한 표시 가직 새로는.

0: 표시식 년도 수습바탕 도링 땡럭기 표지 겐지민 우견란의 초두 나외 차라기 최조단 지조 기차의 님이 유배과 땀주식 년도 수진
1: 트럼프가 룸딩 주네 차라기 최근입니다 차라기 지조는 내겐 동구 유배과 땀시에 작업을 가능한다 다 당분한 바상제대 최기 토네 차라기 님이 유배이나 여러분 소식에 작배낭 차라기 님이 세야두고 땀나
2: 我们的把你们小姐姐夫抢救身边举办了修改革在我们不接近的计划下的在错他们家了春节的时候什么的在把马赛抢到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眼睛